0: 나라오이 숙대
1: 안녕
0: 수마거라 만노 하르
1: 그 어디서 보니까 라르시드 상두려 단능한디거 디글레스 리글레스 상카르느 야웨스 보니까